0: 내 한국 약간이다.
1: 미 파스포트 가오리.
0: 마, 내 한국 어한다.
1: 푸우 가오리 라이드웨이.
0: 마, 아빠는 피아노 썼다.
1: 퍼 가오 벤다나이.
0: 마, 엄마.